0: 많이 그러시노.
1: 원던디 바라리지가 타고 까깡맛.
0: 야지. 꼬야시 빠땅 뱉듯 야생본 까깡 두루오노비 두두. 저거 그 빠르긴 구스티 오는 건 니 빠판 두눙에 아나 우시 거크로소노.
1: 드리. 요.
0: 나잔안 꼬노 야지. 어정한테 끈도 정한테 잉로꼬로. 지하디 lawan pun kakang ojo bebarengan becik siadi ngalor pun kakang idul ndi dingo sing disik nemu akisi kokrosono
1: iih kang mas ngistaken dawuh paduka.